브레스 스크린 이방암 검진 퀸슬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. 이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.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1320-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.qld.gov.au에서 예약하세요. 퀸슬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

0: 퀸즐랜드 전역에서 불개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. 집에서 불개미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. 무료 불개미 처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. 검색창에 Fire Ants Queensland 또는 Fire Ants QLD 전화는 132-ANT 132-268번입니다. 이 캠페인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제공합니다. Authorized by the Queensland Government, Brisbane.
1: Station sponsor.
2: For people who feel homesick, Boybee will supply your hometown.

0: ¿Qué
1: tal? Hola, ¿qué tal? Soy Rui desde México y estoy en su radio 4. Buenos días.
2: Queensland 전역에서 불개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. 집에서 불개미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. 무료 불개미 처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. 검색창에 Fire Ants Queensland 또는 Fire Ants QLD 전화는 132-ANT 132-268번입니다. 이 캠페인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제공합니다. Authorized by the Queensland Government, Brisbane. Station sponsor.

0: You're listening Radio 4EV 98.1 FM.
1: Press screen 이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. 이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.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1320-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.qld.gov.au에서 예약하세요.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.
2: 튠 to 98.1 FM and hear voice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. 4EBFM, sharing the world with you.